0: 시도 바라리 알레르데 난 아침 마루카 여기로 도갈데 태우나 코시도 바라리 알레르데
1: This is culturally inappropriate. Ballerina.